0: 네. 어서 저 달란 바퀴 뒤 사월쯤 사장에 뒤는 그장 그장 해마 동물이.
1: 네봐.
0: 그 증어 부사부터 뒤히 부사조도 탄자고 가시는요 또 뒤는 어서 저라서 저보다. 그 아무튼 그래 행가 증어 공어 밝게 보내봐 탄자인이 한가. 어 탄자분이 뒤는 어떤 뒤니 이거.
1: 야봐 녹무 공어. 힉 사이파노 부사부터 이파노 좀웅 탄자 동네네 행가. 힉 부사이니 꺾노 보람 말이 나이 만나 나이. 그 부사이고 꺾노
0: 보람 말이 나이 봐. 아 탄자 아 증. 나는 방 레스펙리에 너 많은 레스펙리에 한가 증 밖에 탄자랑 많이 봐. 예 아버지.
1: 너는
0: 많은 레스펙리가 장부 너는 나이 다. 그 뒤에 앙보 아무튼 여다. 아기 앙보 자가 동만이. 지난 부사부터 양말 꼭 아시아 꼭 단장은요 또 지금 지니 뭐였고 야몽 자라 탕 지니 증자스쿠 자라 타는 힘이 정말 많다.
1: 벨레키 한바이 벨레키 한바이 북극 증조토벤 꼭시기 제가 살아내도
0: 너 한바이 한바이
1: 마르키 지금 따구 북극 단차 어버 그 함께 왕충 내게 꼭 타이브 샷에 피아바 어로 부스카이 원숙 작나이 똥 아버증 탄창 프로세
2: 봉가함차
1: 할로
2: 봉가함
1: 봉가함 다크 어머니 제다
2: 이
1: 람소고
2: 함바이 함바이
1: 라즈가니 다크 어머니 넘래
2: 응응
1: 너 사실 사실이 야 파워 저라 그래 야세 울어도 파이핀이 하이는 하이 하이는 코인을 받는 울어 응
2: 아무나 따고 내요. 우리 시간으로 그런 시간은 이 걸로 그때 막.
1: 아타로 미니 저희들 아타로 응이 동하 운이 중이 동하 살이 잡기.
2: 그러니까 이니 또 이제 단단한 또 이 살아 있네. 아기로 그거 살아 있야.
1: 이제 습관 살아 있기 아마. 단자 오늘 면 그 아무 먹이 단자는 또 그방 꼭 살아 나와야 돼.
2: 걔네 너무 난국만이. 단자. 좀 너무 단자 그리게 지니 다른 각종 아파. 아로마 칸스나 이제 캐글이자 그게 브로타이 아로 카스마 동바 아티셰 그 방콕노 보록롱이 비싱어도 하이록노 누작고 나고 보고 뭐 같이나 아세 되면이 파노세 오 같이 랩처리 바기 파노 오 같이 또 무슨 자가니 바기 파노 아보 캐글이 칸라이 보고 시나카 아헤 엄마카 아들 파노 그러니까 오 마부노 트리에니 바리 번호 응라이 박사 안카이 띠마 동카 보케 아히 카티 탕카 아헤롱레 디바 보케 테키 테키 시망카 헤롱레 그 아르오노 카바카 체크라 이아보 사가 사가 꼭 사이 좀 하는 신고 응가이 아버 아서 단다 그래 이제 대 삼고 파는 거 그 아르 뭐 하정 또 스번 공도 앞에 헤롱레 이거
1: 나는 못 됐어 내가 또 보카 비싱 비싱 사가 사가 하인 하마 행도 한 보카 비싱 비싱 가이 뭐 매적 라이프가 못돼서 내려서 안기는 사실 상이 안 되잖아.
2: 제가 보혹 같이 나서 비면서 아부 하영이 좀. 이제 보혹 우리 군이 아리 팔리면이. 아부 담은 것이 나이. 아부는 맞춰. 지니 가민도 누공도승. 지니 다른 함자 무리인가. 좀 목호고 함자니 잘 정관어. 좀 아부 함정입니다. 나보 그방만 보더러 그니고 가고. 오 하이 파티 니고 칼리 왕마 도르마 니고 칼리 타니오노 도무 탐사 그리니까 아보 아주 가심이 동라이키야 오 마이 케도 카니로 박스 그리지바 아 심이 바이리카 양 땅다게 잡라 로고 야 마이카 왜 마이야 브랏 마이야타 아보 하이제 도무 곡 탕토라이 아보 분이 도무 스릉라이에 마이 카이리카 비니 타니오 아보 아서 가지니 하고 초돈이었다 이거 야미 박이 이게 보이 케 이제 간이로 그래서 뭐랄까 한 거좀 많이 탄거 보러 따보 땅카 양자방 가서 따보 기리카 이제 남의 비리 사태 이런 거리카 그리고 양자 한 번 비니 무락 비니 부렁 다 한 번 많이 뭐 이거 하고 검 검자 이제 보러로 가면 가양 해봐 아 지금 가면 있는 르크사보이 아버님 아버만 아버님은 좀 북극의 지미 탄자 하는 이마 보인게 지니 카베 함작 몽거이 지니 카베 카 탄자 아이게 세승 여박는 박사 이만

0: 응고 해야 되나?
1: 앞으로는 판상공 같이는 어부지니스터 많이 탄갑래.
0: 딱북보이 딱북 덮어보이 덮어. 대게시 하코터보이 대게시 하코터. 주발에만 제프로 동거 함장래만 동거 앞으로는 탄자봉이 동거 해다.
1: 탄자봉 나 조이봉 나이다.
0: 다북.
1: 그만큼 비비노 대사 다스러 누게 되바 아바이 다고.
0: 한바이.
1: 한바이 한바이.
0: 한바이 한바이. 마르키 지금 딱 후쿠쿠 노래가 반대하는 동안 101.6 에바 살아서 point dog 메가 하죠. 노래가 또 왕 타포스톤의 기생으로 딱 후쿠쿠 노래 콜 클래지 232
2: 네.
0: 네. 거랑 가나간 정만 탕어. 자리도. 자리. 마르키징 타쿠부훅 정도몽 진이 바로 타고도로 Sardar Vallabhbhai Patel 정보는 좋다 시네요 লৌহ

걸어 굶더른 가오. 오랑짝부 오랑뜨 너클럭그사로 캄플레 베레 오랑뜨 야하이데 모짜 랑세 오랑짝요 너널레 마자데 쿠르르마니

아이코 밀리떠 오랑쩌 하바쩌 밀리시도 오랑쩌 오랑쩌 능볼레 탕가도 비자녀디여 양보통은 성꽃보도여 오랑쩌 딸레 정말레 글럭 딸게 말라냐 영세랑쩌

0: 또
1: 환영하여 람석을 그날 등에 가방이다 국북극에 대해 말이기 증정로 FM 모준 또 101.6 메가하르조 대우저라 동화왕을 놀리다 하중니를 자몽 반다워 지니스트리니 저라 그거 어저라 리볼 담지니 땀의 쇼띠 지사 나가디 무플릭 지사 아우하 동크대보 그 방마 저라 해다 너럭바이 에테기사 저라니 야글로 피아바 증 Muitomano pandao hableno, muitomano pandao cogdung bisinti kringdeno, muitoman manicoc lamrox haleno, piaba ojara, hasum risamun pandao, sing hanyohai, risamun bukak, no tangi tongo, can I tongi, by a shakzora tete tang shar, samu ojara, jotani bagay.
2: Ah, Maria. Oh, Israel, ah, pansin.

0: 어머네.
1: 아우 시름 꽃미야 아 꼴룡이 거랑베리 잡자 그래서 뭔가 저라 승크나이 벨리게 하야다 가오크나 토토크를 잠은 가방에 말이 그지 인타콕 대봉 승크나이 통대인 로길디 바야 샤익 저라테 키 테랩테르 끝나기는 반다나 부스강을 틀랑라이니 티키세 저라니 야글로 무이드마나 반다워 승크릉라이니 합라이니

0: FM 서부카나다의 카본의 따코보고국대 마리키칭쇼의 FM 드림통 101.6 MHz 하중일에서 몽판다 대원 자라슨 하중일에서 몽판다 자둔일에서 자그릇사 몽룩하나이 동래마니 미니아글에서 탕래는 무이도만의 판다 대기사 자라니 비싱고 무이도만의 판다오 보스는 곡동의 비싱티크릉래는 곡랑북샤래는 무이도만만의 곡록성 시어칼래는 하야다 파딩교 자라대 땅시크나 토도그르사몽이 팔싱 탕래 피라나담힌 아우테 땅시크나 토도그르사몽 와자라 자토니 바게
1: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투자대 마예도라마예문나문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목도리 잠깐.
1: 아우 큰 애플리 케어즈라 안녕하이 때 당시에 자몽 피아성 바이탕네 부각 노파이 쇼크바이작 큰 애플리만이 라디가 데버마니 코랑 바이러스 앞서가 하루 자몽 때 당시에 자몽 안녕하이 하영니 코랑 반다 나카디 하송이를 자몽 반다 때 기사 저런이 하고도 무이도 많아 반다워 증 그런 거에는 곡동님이신 거 대가 있어요. 설문만 저러 하냐 하이 좋더니 봐봐요.

0: Hello，
1: 可以打我吗？
0: 打个妮妮，国别的别的去拍个，打我网卡卡喊个，看来是蛮厉害，打个可以，但是蛮去晒毒飞的，这个是国度个叫啥？奶奶呢？Hello，Hello，
1: Hello，
0: 哎，啷么个打个？
1: 你不干呗？
0: 你不干？
1: 안과이완근기주사리도봐
0: 너사리다국비주사리
1: 안가무가시는바이너랑가무몽도
0: 흠흠
1: 지니 FM 땅이뭐부팔리야
0: 어능다모바이큰아이동어 F 니비싱티다큰아이동나
1: 레디오레디오
0: 레디오어레디오티다신파르사다국보큰아허리만이하니소피아 F 스팅게큰아오하니와티롱니바가이어어타워만이로큰카나다코가본다기로코는큰아양카나도
1: 오제코브록파이엔오파이스엔오산이가이파나파이스니가이큰아오도모니타왜저한테코브록파이저렇게팍살이야타
0: 아앱스보그다운로드카이냐리다코도뉴스온에에어에어하느냐앱스다운로드카이냐디아론비싱디는큰아허리만은저라저라오와디록니바가이모하이로콩고도
1: 아
0: 더더더한번
1: 내안이무도마면빠나케케이세트
0: 너샤시디샤디
1: 다보니저라또안다보또와디몰블레아보가셔내안뭐안부하무도도루우타헤더탕그이자리야서라이브니타네알레거만나오도야난그야거이난발리고닥타아로네와디고카세사파요타너무브라이크못만온게고시야낭파제히누이이거랑파타나이야몰래꾸스꾸스야라지구치와이야지구랑은요와이야는캐자빙하나봐와이야지요바카이제게이게이치라꼬소게이캐럿캐치노캐럿꾸사와아무하이아무로너무브라이크못만온다봐아무어딘사진을봐
0: 더더한바이한바이아우하파이팅겨저라아르차몽니파이팅탕다시원은피아바콕도가니오하이파이짝헬로
2: 헬로두버카함보코
0: 디버카함람소가타쿠
2: 파이팅거콕참원아무탐나니다틴파이마탕가바
0: 아디스타펑게이더더사디니니콕파이슈게노테키사사이케나르디도
2: 마이보르나니에느냐아타우드와리저라바게가린클르르클라니탕작동오가로와숭고동무숑라갸아무것에가양조금못하는이제그사람은지사기내를파지내가허리가랑상상가봐아시라이팡통어간파통어아부사부통어아마게고독상상가사람빈찬이지양허마르리랑상상다다못상가마
0: 다마사나마사나그랬다아우
2: 또기엄마사비가보고
0: 다다다거그래한바야건그나이정디벨라케함바이어저라나로크나이동와바가이크랭이동와바가이파디르사몽니부카탕라시와는

람수가 하냐 하이 무조만오 반다오 무조만오 반다 승 크나도 크나도 그르자몬 크나이 동래마니 때 무조만 마니 꼭그로카 승 크나이 크나이 동래마니 너럭니 곡들이 어쩌라 곡도 파이석 파이석 그르이 그런 허리만오 너럭 곡동니 비싱 때때 샤허리만오 너럭니 무조만 마니 꼭그랑노 어쩌라오 23262533 하야케바 Tegasya number 9485007172 a kogduk number norok kereng di ha te norok ni mujoman mani kokrang norok share kai hodi te hambai marwa o jora panda khnai tongma bagai logiri tongma bagai paya sak jora te khnai tong di te logiri tong di jora to terep terep thangai nyo tongo

아웅게 크나타도 과랑 반다 한게 또르사멍 너르사멍 승 카나라냐니 난고 한게 다디다디케 조라보 탕이 동마바게 파디 하뇨하이 크나타도 그르사멍 조토니 바게

아우노니 고팔 한데 버마니 코랑 바이르 삽자 크나타토 크르사 몽카나라카 테렙테렙 조라 탕그이냐 동고 대탕 사하냐 하이 다디다디케 크나타토 코랑 반다오 조토니 바게 어르자몽 데네록티온 카이동고 101.6 메가헤르츠 FM 우즈엔토 크나타토 코랑 반다